0: 대사가가
1: 다하르브
0: 오키가와 노리스가
1: 세우메나 야스니 우데오 열레다 그리도 대국의 요시와 신데모 가와쿠 나이노니 우데이븐 크라에와 난도모 나이 다다 고르가와 쇼군가라 덴보가 이노지 돌리다
0: 고르가와 쇼군가 난도 이마스다가
1: 와다시모 키미모 보로크소다 공가이노 지간노 세데 강구간노 고고객 작성과 미쿠리니 났다 それから 私たちは 야마도 민족의 사인인다 君から 解釈 가다나한테 거리다 一緒に 自殺して 射殺しろ
0: 大佐閣下 焦らないでください 今は 前よりももっと